0: 형.
1: 어?
0: 신년 快乐.
1: 아 뭐야?
2: 에이 형.
1: 에이 경수야.
2: 짜이나.
1: 在你心里啊.
2: 미치팔로마.
1: 먹었어 먹었어.
3: 레이야.
1: 에이 형.
2: 형.
1: 에?
2: 담비 나왔는데 들었어?
1: 들었어. 멋있어.
3: 에이 형. 아프지 말고.
1: 너도.
0: 얼른 봐요.
1: 그래.
0: 사랑해요.
1: 나도.
3: 이 신발 휘어.